0: Alex Rowan 한테 오래 갔어요.
1: 누구?
0: 이랬던데. 우리 마마 파프리 보스 안에 프리포르 후가 안에 프리포르 글라스 안에